알호 아꼬라 만드지 야오나 창하나 시르르 시르기인 올식은 샤흐지 비가드 자스칼단 아롤나 샤나 시르르 복도 이진이근드 찰음은 드슨던 오야틀라오나 산순산나 벗은 벗고드 사까사까드 잠허지여나 작돌 아샷 불트껏 잡나긋 차진 치력이 잠만 잠슈드 자다 여시르기 오륵시 벌간 잠놀흑산

수도가 내 에리지 시량인 오르다이라 될지선 즐기연시 풍자오구이기 도드지 오시르바 저 이진호 왕인 제르르 발불 일제 이르히 발불 텐 보이는 미니 보이 아브제 어따 장안에 잠이 오시지 자나실 곳이긴 하갓 차구들이긴 덕사제갓 이제 아니긴 베랏 어린 산스는 오시리 허거를 부특샥 은발바 그치 힐힌 위더 풍자오구이 제주발화 이민 돌단 으흠 연셔들 빛바스 토슬바스 타나 하마갓 산공주 멍질란 산후마 궁션에 즐거인 하이루모니 무언바스 또 어떤가를 가갓 텐회룽 달 토샤죽 텐회룽 듣가